0: 여기서 맘정이야.
1: Raptor 16, what just happened?
2: Captain!
3: 굿이 왜 그네 코레 알았습니다. 저만 안 갈길이. 3. 돈야 사와시는 아약
0: 쭉 따라간 우리 팀원들에서 바로 합류해.
4: 같이 싸워야 할 거 아니야?
3: 어셀 아스키리 비 쉐르케틴 헤라우티스는 아크르나 얍드 아클 알마즈 비 쿠르타르 오페라시오노.
0: I'm not coming alone.
3: 은주 구웨트.